안에 살았네. 나렌드로 마스파티 프라투 아르투노 소스로 라키오 케찰란 깜당 나루노 예꼬람 댄 수원도 세르바니아 고리폰 클라티 바란데네 시너로노토 엘링브링 지지반 나렌드로 죽 나레모 사모노 penggali biar padang menterama.